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대파, 양대뿌리,
3: 양대. 뜸하네, 뜸하네.
4: 유발차이기 에르볼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